0: 아래 쪽난 여수도 보러 와야 돼. 놀아
1: 왔어. 미안해. 야, 너 왜 이렇게 냐뽀?
0: 디스라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이 아구 라 그나.
0: 저블록 아무 아빠네 너.
1: 야, 올라 이기 렘모 이기 야.
0: 오라 오라 오라 먹으래. 탕안구 양 탕안 구
1: 로. 디디 캐나 다디 로 아유.
0: 탕안 생기 양.
1: 오빠 이기 양.
0: 이기 간 디노 랑 타올모. 해피 버스야 양. 나비 아직 아빠는 죽게 해 양.
1: 오빠 또 양 왜 미켈 구이?
0: Aku pengen bawa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eh, ra tau yang.
0: Moga-moga deh iso ning luar negeri ya bareng Kia Sugi terus ning luar negeri aku.
1: Amin. Amin.
0: Jauh keliling ya. Happy birthday.